0: 그래서 교수님들 줄 때는 조금 반을 울자 갔다 때때는 그 아이 끝에 따라가는 인다던데 그렇게 시사인을 했다 시세원에 딜어 때는 그 디에고 때는 너디 크게 뛰고 남디었다 하는데 그 시간이 원인이 되어라 두자 나에고인데 조금 더 그리
1: 좀 대지야 자히 꼭 아이 리그 두컷 타이다 좀 원디어 꼭